0: 보다. 매우다.
1: 부엔데, 부엔데 페리베, 부엔데.
2: La palabra deuda tiene dos significados. Deudas, deuda.